0: MBC 들 허니로 스타인스 데이비드 맥인타이어 후시시 타츠네데 존시 다나트리안 사클록 암비 사카톤노체 사카톤노체 야스티아세 야 파시 솔로티네 노 바하루알 얀툰치네케 에시올레 아돈니 솔로티네 마시초
1: MBC Radio Prince Albert 88.1